0: 你歇会儿吧，你都这样了，放心吧，我们在这儿救不了啊！哎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喂， 这次多亏你们了。嗨，都同行，说这些见外了。那没什么事，我们先走了。事故处理结果，您和交警商量吧。
1: 姐，就这么撤了？
0: 不然呢？等着抽红包啊！
1: 连句谢谢都没说。
0: 说不说没有区别，心里有就行。
1: 就怕没有，装个傻充个愣就过去了。
0: 没所谓，就当积德了。想吃什么，我请你。